레이라! 얍, 좋아! 자, 럭키 세븐, 럭키야! 哇, 犀利, 而家我哋係 4-2 啊! 有成功射多一球數二碼，好，終於有得聽啦！聽翻個現代足球小將李克勤。